0: 네, 네, 네. 어제, 네.
1: 어제 가면, 어제 간?
0: 이래야 돼. 어제 자리 만나야 되니?
1: 내야 자리 좋아.
0: 어, 우리 크리스마스 딱 보고 자세가.
1: 야만 자모 아무 아무 물어봐야지. 내가 물어봐야 되니?
0: 내가 이제 불러서 나왔네.
1: 어, 이야, 나.